0: 시간 30분에
1: 30분.
0: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1: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0: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 30분에 30분.